다시 눈에도 빼 이게 소매매 아주 연옥상 너무 반듯 반듯 꼬여줘 저번 아마 끝 아마 끝 아마 끝 알고 또 있던 여름 잡고 So yeah 원한 거 못 살았고 Rather than in me.